0: 주전에게라
1: 주전에게라 바치구로
0: Kimodzi modzi yesu tsikulo maliza adzairana nyama raiwe